0: 정읍으로 경계를 해제한다. 철수해. 빨리 가자.
1: 회장님, 이 신호탄은 놈들의 민노사 고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집합 신호인 것 같습니다.
2: 미군에게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나이까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놈들의 반응이 적발하구나.
1: 저 놈들은 정부 정찰병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미군 주둔지를 정찰을 했을 겁니다.
2: 우리 부대 손실이 너무 크다. 자네 말대로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1: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우리 병력이 가는 거 알고 정면저 대신 이런 겨울한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중단 남더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공만 한다면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게 줄 수 있습니다.
2: 좋아, 자네 말해봐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동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1: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겠습니다.
2: 좋아.
1: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2: 좋아. 이번엔 꼭 자네 의견을 존중하지.
1: 감사합니다.
2: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잖아.
0: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3: 상황이 안정되면 그대 다시 출발한다. 적의 주력이 2연대와 3연대를 상대할 테니 이곳까지 신경 쓰.

0: 잘된 대한민국 공중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인재네.
1: 젠틀맨, here's the plan. We start the assault 10 minutes into shelling. Echo Company. You start taking forward, taking ground here, 300 yards from the main peak. Foxtrot, you follow Echo, 200 yards behind. Golf Company, you stay in put as a reserve. As soon as the shelling is over, Echo Company, you continue assaulting this direction, taking grounds, creating illusions for the enemy. We're gonna make them believe that we're about to launch a heavy assault on their positions. That's diversion. 5 minutes later, you should be able to reach this position, 200 yards from the main peak. That's when we launch the second shelling. And then take cover here. Set up mortars and heavy machine guns. After 5 minutes of shelling, Echo Company, you provide the cover fire as we start moving and charging forward with the reinforced Korean army coming from behind the hill. And Foxtrot, you keep marching forward, okay? But stay vigilant. Understood?
2: Yes, sir!
1: Dismissed.
3: 제로 제조미야 1조 내는 선발 부대로 나를 따라 첫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2조 내는 후발 부대로 어중령의 지휘하에 간부사단님의 면허에 따라 두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나와 함께 선발 부대로 나갈 병사들에게 묻겠다. 죽음이 두렵나?
4: 두렵지 않습니다.
3: 너희들은 두렵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두렵다.
5: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소용은 없다.
3: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만 아니라
6: 치욕이다.
3: 선발 부대에겐 두 가지 선택이다. 첫째, 죽음 불사하고 적을 물리쳐 지지를 되찾는 것이다. 둘째, 두려움에 떨다가 적에게 개죽음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이 무엇인가?
7: 경고하십니다. 적을 물리치고 지지를 되찾겠습니다.
3: 다시 한번 묻겠다. 죽음 두렵나?
7: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3: 좋다. 바로 출발한다. 일준해, 따라와.
8: 同志们, 把手里的活停一下。 新的战斗马上就要开始了，大家都知道，这场战役是为了能够早日实现和平的关键一战。打好了，就有可能是朝鲜实现和平的最后一战。而我们面临的这场战斗，是这场关键战役当中的关键战斗。只要我们牢牢地守住邱英岭， 敌人就不得不牢牢实实地签署停战协议，把和平还给中朝人民还有世界人民。我们都是经历过战争洗礼的军人，最知道战争带来的残酷和苦难。我们经历过战争中的饥饿和寒冷，我们经历过战友牺牲在自己的怀里， 我们目睹过朝鲜的百姓失去自己的土地、房屋和亲人。所有这些让我们比任何人都更加痛恨战争，痛恨战争带来的一切。为什么？我们又是这场战争当中最主动、最积极、最机智、最勇敢、最不怕流血牺牲的人。为什么祖国人民是我们最可爱的人？ 答案很简单，因为我们是为了和平而战，为了中朝人民和我们的儿孙不再遭受战争的苦难，不再经历流血牺牲而战。大家说，为了中朝人民和我们的亲人能够早日过上幸福和平的生活，我们愿不愿意贡献给我们的一切，乃至鲜血？

0: 이소대는 전쟁 3천 명 우측 나 이소대는 전면적으로 공격한다. 보급이 시작되면 전부 전진 보복으로 최대한 적진까지 간다. 우리 보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진격해. 보격이 끝남과 동시에 일격의 진지를 탈취한다. 알겠나?
1: 알겠습니다.
0: 실시.

0: 各单位指挥员，
1: 到！
0: 要小心敌人的气味性炮击。炮击之后，不宜观察敌人的距离。如果敌人还在炮击的覆盖范围之外，那么有可能还会再次进行炮击。多数人还是要躲在防炮洞里，都明白了吗？
2: 明白。
3: 知道了，队长。
2: 我们不会上敌人的。
4: 알았다.바로보고하지.부사단장님, 선발 부대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연락해 포격을 시작하라고 할까요?
5: 잠시 대기한다. 여기 있는 병사들이 날 보호하기 위해 뽑은 개정의 병사들인가?
4: 네, 전부 뛰어난 병사들을 뽑았습니다.
5: 좋아. 내리세.
6: 네. 네.
5: 선발대에 합류합니다. 합류해. 대통령을 보호해. 알겠나?
6: 네. 네.
7: Yes, sir.
8: Sir, the Korean army behind the mountains have reported they've deployed. We should start preparing for firing the artillery.
9: Request the artillery strike on enemy's lines. Echo and the Foxtrot Company should start moving toward the Min Peak. As planned.
8: Yes, sir.

0: Sir, Echo Company reported that there seemed to be a fierce battle on the Man Peak. They suspect that the Korean army has rushed up there. Do we still start the second shelling as planned?
1: Get me the Korean army commander immediately.
0: Yes, sir. This is Field Command.
2: 네, 받겠습니다. 부사단장님, 미군 측에서 원래 계획대로 2차 폭격지 있는 헬로트는 지금 붙습니다.
3: 그렇게 해.
2: 네, 알겠습니다.
4: 부사단장님, 2차 폭격 말씀입니까? 그럼 8대대전과 선발 부대는 어떡합니까?
3: 106명을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정신으로 선발대에 섰다. 미군의 폭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106명의 작전이야. 자네도 후발대를 준비시키게. 미군과 협조해 고지를 점령한다. 고지 올라가면 꼭 백중령을 찾아. 알겠나?
4: 네! 알겠습니다!

0: 我说唐三弟，
1: 哎，枪王，出去，살아있었구나
2: 세상에
1: 다행이다살아있어서
2: 제아래주는게나를뻔했습니다
3: 무슨소리하는거야말이라도그런소리하지마미군이계속지원하면다시싸울수있다그래위쪽은어때
2: 빈사는이미놈들한테넘어갔습니다지금은우리만생각해야합니다
3: 자네생각해우리가어떻게했으면좋겠나
2: 당장여기서떠나야합니다놈들이인둥산진지를정리하고나면저희를잡으려고수색을시작할겁니다
3: 정신병
1: 네
3: 사단본부와미군에게알려라저기대당의지원부대로인해우리부대가모두전설되고아그리고생존자는안전지대로이동해다시연락을취하겠다고알겠나
1: 네알겠습니다
4: 왜동심하려고바로탈수한다
2: 네
4: 인제를수있겠나